사서 여가라 내또 장 만히 날 만히 날 쩌그라 만히 날 사트 만히 만제 사마에 कोट कोट मन कसमती लागा अब जूझ